0: 꽝 오면 계속 간.
1: 야고.
0: 김수요.
1: 안녕하세요. 나리노.
0: 녹배나 주요.
1: 꺼져. 여자다 무슨 어떻게 말해서 봤어. 이모 호대 노비티 이래 좋아. 야라 니께 그래. 니께 그래 무섭고 그래. 나도 봐봐. 오 가와비. 봐봐 때문에 그래. 나도 맨 장이 와지. 와 좀 보자. 나도 그래야 해. 녹배지. 가라 봐요 와 후에. 이 매어도 호대 좀 구해라 쟤 나도 봐봐 또 이깐 후에. 봐봐 또 이깐 후에. 야라 니께 그래. 무슨 말 해도. 나와 숙제 나 이깐 가봐. 숙제 잠 좀 봐. 아까 웃어서 안 돼. 아, 됐다도. 이렇게 그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0: 이거 이거 이거
1: 이거 이거 이거
0: 이거 이거 이거 이거
2: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a photo of the Lahuba.
0: Your problem, no, me.